0: 처음에 먹어보자, 봉지.
1: 봉지?
2: 아, 지금 이만 모아들, 모아들니까 그런 거죠. 그러면은 안녕하세요, 스위트하고 노출이어서 또, 그냥 하여튼, 마, 들어오셔 모아들이, 마, 아, 뒤에도 보배디, 보배디,
1: 하여튼,
2: 예, 하여튼.